0: 호룡! 호룡 잡아! 호룡!
1: 무슨 미절?
2: 무슨 놈인데 무슨 미절?
0: 단 아원이 여기는 유타 오간 그 살부터
1: 응
0: 나이 아기 살기 숨어돌
1: 나 또 또 아빠 인건지 돈다 비타 무슨 미절?
2: 아니 왜
0: 숙가히 릿나니 이닝 답이다 나 아빠 길에 아이는 뿌요 나 사아도 봐 ni adin hi magpuyo ang tao ng posibleng nakaluwas ni Misael.